0: 이미라디오꾸
1: 못간 이미라디오꾸
0: 못간 이미라디오꾸
1: 이게 나무 거기 뚜세
0: 나무 향기 또 이미라디오꾸
1: 아노 kenapa kalian berkelahi?
0: Ini nih, dia rebut radio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C.
1: Ah, radio C. Mendingan radio P. Kalian kuno, itu radio yang kurang aci. Ini radio yang aci. Dengerin dong.
2: 96.9.
0: Ah, aci ya? Radio apa nih?
1: Ini Elkoga Radio Bali.